관계를 신학적으로 결속 관계 혹은 연대 관계라고 부릅니다. Solidarity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 관계가 별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각자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별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동양적인 사고에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전체가 기합받는 것 보신 적 없으세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압니다. 한 명이 잘못하면 전체를 다 기합을 줘요. 이걸 연대 책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과 그들이 맺어진 관계가 결속 관계이기 때문에 혹은 연방 정부의 대표가 전쟁을 선포하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표설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도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아간 한 명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바로 대표성, 이게 바로 결속관계, solidarity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담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났건 못났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법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법적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실제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그 결과 죽음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많은 고통과 문제를 경험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가 우린 처음부터 아담의 헤드 밑에서 아담의 라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아담의 라인에서 태어났던 온 인류를 그냥 두면 다 멸망과 심판의 종착역을 향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아담의 라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또 한 분의 대표를 보내주셨어요. 그 대표 이름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야미는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이 모형이라는 말이 to pose 혹은 typology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형태는 같지만 내용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할 때에 typolog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5절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즉 아담은 아담과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다른 점이 있어요. 둘 다 인류를 대표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두 분이 행했던 역할은 극명할 정도로 다른 것입니다.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죄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 결과 사망이 임하게 했고 아담은 우리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멸망과 심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대표가 아담이에요. 그 반면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의를 선물하고 생명을 선물하고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인류 역사는 이와 같이 아담의 라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 라인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아담의 라인에 서 계신다면 여러분은 결국 아무리 노력하고 해서도 결국 마지막에 갈 수 있는 종착역이 어디일까요? 죽음과 심판의 종착역,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차를 타시면 여러분이 그 열차 안에서 뭘 해도 그 열차가 가야 될 종착역으로 가게 돼 있어요. 부산행 열차를 타신 분이 본인은 서울 가고 싶다고 반대로 뛰어가도 안 돼요. 결국은 부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열차를 타신 분이 1등석에 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어요. 화려하게 금태를 두른 화려한 의자에 타고 맛있는 것을 그 안에서 아무리 많이 먹고 마셔도 그 열차를 탄 사람은 동일한 동착역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잘 살고 선하게 살고 노력하고 살아도 아담의 라인에 서 있는 한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도착할 종착역은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라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라인을 허락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오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0: 감추어져 있는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 이와 같이 아담의 라인에서 태어난 인간이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오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담의 라인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지는 사건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지는 사건을 구원 사건이라고 부르고 그때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아담의 라인에 서 계신지요?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 오셨는지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아담의 라인에 서 계신다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여러분이 가야 될 종착역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망과 심판의 종착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담의 결속 라인을 깨뜨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오게 되면, 즉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축복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라인에 서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라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지게 되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제일 첫 번째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위대한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앞에 선물과 은사는 같은 말입니다. 은사라는 말이고 선물입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즉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첫 번째 축복이 선물을 통하여 의에 이르게 하시는 것.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free gift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어디로 우리를 안내하느냐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으로 여러분과 저를 안내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이 이걸 잘 번역을 해놓았어요. God's free gift leads to our being right with God.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으로 인도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칭의 사건은 단순한 법적으로 죄 없다고 선포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법적으로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축복과 선물을 누리게 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많은 선물이 주어져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자녀됨의 선물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입양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자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주하시는 축복.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가이드하십니다. 어디를 가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수많은 성령의 은사와 충만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드는, 이것을 성경은 풍성한 삶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한다면 아담의 라인에 서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과 아픔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공한다고 해서, 많은 인기를 얻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 속에 있던 허무함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의 라인에 서 있는 한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인기가 높아져도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해할 수밖에 없고 외로워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 아담의 라인에 선 사람의 숙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 생명의 삶을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이 그 책에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대중가수로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의 고백에 하면은 자기는 항상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대. 이 외로움이 어디서 왔는가 본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얼굴을 아자버리 못할 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분은 한 번도 엄마 아빠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도와줄 자가 없는 가운데 어릴 때는 너무 배가 고프면 흙을 먹었대요. 문자 그대로 흙을 먹었대요. 왜냐하면 그 배고프다고 아우성칠 아빠가 없었기 때문에. 날씨가 너무 추우면 혼자 그냥 웅크려 잠을 잡니다. 그럼 꿈에서 꼭 엄마를 본대요. 근데 깨어나면 엄마는 보이지 않고 캄캄한 밤만 보이는. 그 자기는 어릴 때부터 자기의 뼈속 깊까지, 자기의 뼈 깊이까지 나는 혼자라고 하는 외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인기가 높아지고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가 않더래. 외로우니까. 그러던 어느 날 참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의 형편에 상관없이 언제나 다가오셔서 안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혼자 있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주시고 항상 보호해주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라인이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 순간 여러분이 받게 될 선물이 이런 선물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선물이 필요할 줄 압니다. 더 이상 혼자 살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홀로 고통 가운데 울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아버지를 가진 축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담 안에 들어왔을 때 주어질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돌아오게 되면 생명이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죽음이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생명이 다스리는 삶.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게 바로 아담을 통해 주어진 불행입니다. 즉 아담의 라인 있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피할 수 없는 현실, 그게 바로 죽음이 왕노릇하는, 사망이 다스리는 인생. 솔직히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지배를 받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허무해하고 절망이 하는 근본 이유를 추적에 들어가 보면 그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와. 죽음이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 문제입니다. 그래서 켈 케고리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고난의 열차를 타고 절망의 터널을 지나 죽음의 종착역에 도착하는 것이다. 좀 비관적인 인생관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항상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죽음의 왕노릇을 받았던 여러분과 제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죽음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생명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설정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설사 처음 태어날 때는 죽음의 권세하에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냥 살았더라면 죽음에 얽매여 평생을 종노릇 할 뻔하였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죽음을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에 나의 육신 가운데 설사 질병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다음과 같은 선포를 적었습니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굳는 건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생명의 능력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떠한 사망의 권세, 절망의 권세들을 막아서지 못하는 부활의 권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두 번째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선물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만난 후에 생명의 능력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율법이나 죄가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은혜가 다스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누릴 세 번째 축복입니다.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율법의 기능은 이 컨빅션, 정죄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죄가 많이 드러나게 되면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이왕 짓는 것 큰 거 한 건 해야 되겠구나, 큰 죄를 지어야지 은혜를 더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많은 죄를 짓자, 아, 그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은 죄의 양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죄의 인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죄의 양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죄를 지어도 그것을 크게 느끼냐, 인식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큰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치가 안 맞는 분이 있었어요. 웬만한 죄 짓고는 끄떡 안 하는 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작은 죄 하나까지도 아프게 느껴져요. 나의 이 작은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가슴이 터지고 아파져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인식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참회록에 보게 되면요, 이분이 한때 방탕으로 살다가 어머니의 궤도로 다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고 쓴 유명한 책이 참회록 아닙니까? 그게 보게 되면 수많은 죄들을 그가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심지어는 어릴 때 어머니 젖을 빨다가 젖을 깨물었던 죄까지 자복을 했어요. 한 살짜리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했던 작은 일이지만 그것마저도 예수님 알고 났더니 그게 너무나 큰 죄처럼 느껴져서 자복하는, 이런 면에서 죄의 인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실제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이 더 깊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를 회피하고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누추할수록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가증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로 다가오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영생에 이르는 크리스찬 삶의 본질 중에 하나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Let the grace rule, 은혜가 다스리게 하는 삶.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더럽고 누추한 죄인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이 큰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 막상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은혜로 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지만 다른 사람들을 핸들할 때는 은혜로 행하지 않아요. 율법으로 합니다. 따집니다.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은 분들인데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자들답게 용서하고 오히려 베풀고 배려하며 살아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얄짤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는 은혜가 다스려서 구원했는데 우리의 삶은 율법이 다스리는 삶,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지적하는 삶.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이것까지도 바뀌어져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답게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정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없어요. 배려함이 없어요. 누가 실수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따지고 대들고 비판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여러분들께서 율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Let the grace rule over. 그레이스가 다스리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참된 행복의 열매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러시아의 가장 유명한 저자 중의 한 사람이었으나 그가 공산주의 지배자 요셉 스탈린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없이 감옥에서 8년 동안 감금되었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암선고를 받고 치료를 받는 중에 러시아 유대인 의사인 보리스 콤필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소개했다는 이유로 그날 밤 거의 죽을 만큼 잔인하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제니친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하시려고 사용하셨던 의사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전기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가득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인간의 속성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세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모험과 역사와 개인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우리 생각과 영감을 훨씬 뛰어넘게 해 줍니다. 한국어 성경대학은 헌신된 성경적인 전기들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삶은 성경인물 연구 강의를 통해서 도전받을 것이고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과 웹사이트를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장지훈 강사의 나를 살리는 연애, 나를 망치는 연애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1: 저는 청년 생각하면서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았어요. 집사님,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근데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목표와 어떤 의미에서 이걸 하느냐 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있을 때 어느 쪽이 맞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문제가 대부분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원리를 붙들고 그 원리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결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해도 될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 이제 이런 질문을 나이가 좀 있으신 자매님들이 많이 던진다고 해요. 예, 그건 뭐냐면 형제보다는 자매가 훨씬 많은 어떤 파퓰레이션이고, 거기에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많이 나이가 들었는데 남자가 주변에 없는 거죠. 근데 자꾸 교회 안에서 짝을 찾아야 된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혹은 교회 바깥 사람과 연애하거나 결혼하는 게 되는 일인가 안 되는 일인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다른 질문으로는 신앙이냐 스펙이냐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서 질문이 던져진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도 우리가 이 원리를 좀 적용해보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2: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1: 제 의견이요?
2: 네.
1: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코스타의 입장과 전혀 무관함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네.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해도 될까? 결혼해도 될까? 예, 아니요로 대답하기 싫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연애를 할 수 있고,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믿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이 사람을 믿게 하자 안 될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근데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이 실제로 믿지 않는 이유가 들어보지 못했거나 좋은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전에 상처 때문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스펙이 좋아서 만나진 마세요. 스펙은 헛된 것이고 결국에 사라지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들 잘생긴 사람, 아름다운 사람 만나면 좋을 것 같으시죠? 근데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어떤 미모나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걸 바라보고 만나진 마시고, 근데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이 너무 인격이 훌륭한 거예요. 성품도 좋아. 그리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너무 좋은데 단 하나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과 만나보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좁혀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갈라서야겠지만 연애를 하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들 충분히 하셔도 되고 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내가 스펙이랑 신앙이랑 뭘 택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별로 아닌 것 같지만 교회를 참 열심히 하는 어떤 청년이 있는 거죠. 오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이 사람이 딴 건 모르겠지만 신앙이 좋으니까 결혼했어. 근데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우리가 가진 지금 믿음을 내가 정말 지켜나가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만히 있다고 지켜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회사 들어가고 사회생활 좀 하더니 이제 지친 거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한 결혼 10년 정도 됐는데 아, 난 더 이상 예수님이 안 믿어져.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너 신앙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지금 네가 이러면 내가 이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사람이 신앙이 좋으니까 결혼해도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질문의 어떤 배경이 된 어떤 신앙만 좋은, 그러니까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일반화할 수 없고 코스타의 입장도 아니지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사회생활이나 학교에서 일이나 직장에서 일이나 교회에서 일이나 모든 걸 죽게 하듯 할 때 당장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고 뭐 커다란 돈을 벌고 이런 건 아닐지라도,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뭐 이상하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교회 일이 그냥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막 있는 게 좋고, 내가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 가서 뭐 찬양하면서 파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오늘. 그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죽게 하듯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의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다가는 이제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과의 연애, 결혼 해도 될까? 저는 당연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애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될 때, 그 가운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가치가 함께 컴패터블하게 공유될 수 없을 때 그 관계는 아무래도 끝을 내는 게 맞다 라는 게 이제 저의 의견입니다. 다음 과목 해볼까요?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인가?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여기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 결혼 정년기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나이를 지난 사람으로서 결혼에 대해서 물론 안 해도 되겠죠. 사도 바울처럼. 근데 좀 고견을 듣고 싶어요.
1: 아, 고견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결혼 적령기라는 거. 결혼 적령기죠. 이 정도 나이에 결혼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다라는 어떤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어디 문서화되어 있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나이엔 결혼하고 이 정도 나이엔 애를 낳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적령기라는 건 사실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나가는 놈이죠.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저는 약간 늦은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제 나이에 결혼하면 굉장히 빨리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결혼 적령기가 되게 뒤로 미뤄지고 있는 거죠. 근데 결혼 적령기를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결혼을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원리를 좀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결혼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었죠? 그렇죠.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을 함께 가져나가는 것이고, 그게 아무래도 내가 아무리 교회 공동체에 있더라도 내가 혼자 집에서 생활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보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보다는 내가 덜 다듬어지겠죠. 결혼 생활이 주는 유익은 그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신의 은사라는 성경 표현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왜 독신이 은사야 도대체? 그 약간 위로하는 느낌이잖아요. 독신이니까 은사라고 해주자. 뭐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독신의 은사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한 그 모습으로 다듬어 나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유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하게 되면 자식도 챙겨야 되죠. 아내도 챙겨야 되죠. 싱글일 때는 갈 수 있어요. 내 마음만 있으면. 결혼하면 컨스트레인트가 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하고 싶은 만큼 뭘 못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그런 바울처럼 그런 은사가 있어서 결혼하지 않고도 정말 그런 분량까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일 수 있는 거죠. 왜? 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어떤 섬김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제 이 캐리고리에 해당되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 내가 결혼을 만약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을 때 내가 이제 결혼 안 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야겠다가 아니라, 결혼을 안 하지만 나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네,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혼전 순결 지켜야 하나요? 관심 있으신 분. 물론 여기서 제가 관심 있으신 분에 손을 들었다고 해서 혼전 순결에 뭐 이슈가 있다거나 이런 거 아니고, 이런 부분에 그냥 지네릭하게 관심이 있으시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되게 요즘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이미 교회를 다니는 많은 청년들 가운데는 세상에서 연애하는 그런 청년들과 어떤 통계 자료만 보면은 전혀 다르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봤던 통계는 교회 내에 40% 정도는 이미 어떤 혼전 순결이라는 이슈에 있어서 나는 이미 경험이 있어 라고 리포트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만약 그 파퓰레이션이 그대로 왔다면 40%는 이미 지금 이런 상황과 되게 연관이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젊은 나이에 그 혈기에 이거 너무너무 힘든 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혼전순결 지켜야 하는가? 라는 건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혹시 혼전순결이 너무 좀 과하다? 그러면 스킨십은 어디까지 이런 거 관심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되게 어제도 강의하면서 되게 이렇게 감사했다라고 표현할게요. 감사. 감사했는데 제가 이렇게 되게 가급적이면 여러분에게 가장 어떤 좋은 정보와 세미나를 드리기 위해서 되게 이렇게 젊은 친구들 많이 인터뷰를 했어요. 막 뭐 너 관심이 뭐가 있니?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친구들이 얘기해 준 건 더 심한 수위까지 얘기를 막 해줬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제가 막 뭐 관심 있어요?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왜 저런 거를 뭐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여러분들 위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되게 순진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가 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되게 리버럴하게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저 관사님 뭐야? 막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아니야 어제가 특별했을 거야 이러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왠지 이것들이 되게 여러분에게 반향을 일으키는 패션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저거 왜 뭐 이게 뭐 왜 이런 걸 물어보시죠? 뭐 예. 그래가지고 뭐 스킨십 관심 없으면 넘어갈게요.
2: 그냥 제 의견 하나.
1: 아 네. 좋습니다.
2: 네. 저희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뭐 제가 목사님 안지는 뭐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목사님 해주신 말씀은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건데 이제 해주신 말씀은 본인은 정말 손만 잡고 이제 사모님이랑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1: 네네.
2: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1: 네.
2: 너무 그러니까
1: 네.
2: 이분은 죄송해요. 실망하는 얼굴을 하지 마. 뭐 그러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 그 24시간 내내 어디서 무엇 하든지 사모님이 본인을 믿어줄 수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한 그 자유로움. 그러니까 보통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해도 밤 시간에 어디서 간다든가 막 그런 게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거에서 자유롭다는 거죠. 다 자기를 믿어주는 거.
1: 네네.
2: 근데 솔직히 쉽지는 않죠.
1: 네.
2: 예. 정말 힘든 거는 아는데.
1: 네.
2: 그니까, 그거를 추천을 해드리고는 싶은데, 그것 때문에 힘들다면 솔직히 말해서 참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1: 스킨십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원리를 배웠잖아요. 원리. 그쵸? 예. 지금 그냥 원리는 원리대로, 뭐 질문은 질문대로 이런 건 아니고요. 원리를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킨십이랑 관련해서는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제가 되게 좀 주의를 드리는 게 스킨십이든 혼전순결이든 뭐든 간에 맞아. 우리가 연애 세미나 이번에 코스에 들었는데 나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생각하래. 상대방을 섬기래. 근데 내가 교제하는 자매가? 아니면 내가 교제하는 형제가 이걸 원하는 거야. 그를 위해서 해줘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은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서가 뭐냐면 그 사람을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섬긴다라는 건 궤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주의하시고. 자, 스킨십은 여러 단계가 있어요. 스킨십. 가장 어떤 낮은 레벨의 스킨십은 뭐죠? 스킨십?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가장 낮은 레벨은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단 거예요. 단 거. 이렇게. 네, 내가 반팔 입고 있었는데 오늘 데이트를 하다가 이렇게 단 거예요. 이렇게 스킨십이죠. 가장 로우 레벨. 네. 아까 그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되게 깜짝 놀랐는데 제가 첫 번째 그 자매랑 4년 반 교제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2년 지나서 처음 손을 잡았었어요. 네. 근데 그 2년 지나서 손을 처음 잡고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네. 네. 되게 바보 같죠. 네. 어쨌든. 근데 스킨십을 절제하는 부분은 아내가 나를 믿어주냐 아니냐보다 스킨십의 속도를 천천히 가는 것이 가지는 유익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코스타 페이스북에 이렇게 인터뷰 뭐 한번 뭐 홍보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일단 남자분들 다 오시고요. 여자분들 다 오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 되게 놀리거든요. 다 오란 얘기냐. 여자랑 남자 오라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 중에 이제 들어있었던 의도는 뭐냐면, 형제들 같은 경우에 어떤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꼭 뭐 여자친구나 자매와 스킨십이나 혼전순결의 문제가 아니라 뭐 포르노 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청년 사역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어드레스하고 가이드하고 막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이슈를 많이들 안 다루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걸 해결을 다 못했기 때문에 아마 얘기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냥 슬 넘어가는 거예요.

보기도 해요. 그리고 어디서도 되게 많은 막 연예인 뭐 예쁜 여자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제 눈에 어떤 그 어떤 자극의 레벨이 엄청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걸 찾고 더 자극적인 걸 찾는 거죠. 포르노의 문제가 다 그런 건데, 근데 제가 눈과 언약을 맺고 내가 내 여자친구 이외에 다른 사람은 보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딱 하는 순간부터 제가 딱 누군가 저기서 뭔가 옷을 약간이라도 야하게 입은 사람이 온다 생각이 들면은 걸어가다가 딱 이쪽을 봐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짐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TV에서 뭐 MTV 뭐 이런 데서 뭐가 나온다. 그럼 TV 꺼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도 안 보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몇 개월을 살고 나서 제가 뭔가 야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야한 생각을 어떻게든 해봐야지 근데 생각이 안 나. 근데 제가 유일하게 마음껏 볼 수 있는 사람이 제 여자친구였거든요, 그 당시.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땅에다 눈을 깔고 다니다가 갑자기 여자친구를 딱 만나면은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아, 물론 여러분 사진 보셔서 원래도 아름다운데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제가 제 눈을 통제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저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내가 볼 수 있는 여자 자매인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이뻤는지 안 이뻤는지 모르겠지만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한 이유는 그 사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여자였기 때문이에요. 농담 같지만. 근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 여자친구를 보면 어디 손을 잡을 생각을 해요.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이 채워지고 충족이 되고 손잡으면 가슴이 터질 수 있겠는데?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스킨십의 진도를 빼다 보면은 이제는 잠을 자도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혼을 해서도. 근데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게 아, 혼전 순결이라는 컨셉이 소중한 게 아니고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는 그 상대방을 뭐 보호해주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나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다른 거를 전혀 보지 않고 난 이 사람만 보겠다.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그 연애의 원리랑 되게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다른 곳에 호시탐탐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무브온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계속 살피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 교제하기로 한 순간 나에게 세상에 존재하는 여자나 남자는 이 사람밖에 없다. 다른 걸 통제하면 스킨십의 문제는 굉장히 자유롭게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프랙티컬하게 제가 했던 얘기를 드리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혼전 순결이나 스킨십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자, 스킨십의 단계를 아까 제가 얘기드렸는데 막 살이 스치죠. 스킨십. 손을 잡죠. 손잡으면 뭐 하죠? 그 다음 단계는 깍지 낀다고요. 이렇게 잡는 거에서 이렇게 야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잡았으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잡으면 안 될까? 100일이 지났잖아 막 이러면 아니죠. 예. 손을 잡고 뭐 팔짱을 끼고 허그를 하고 그쪽에서 닿아서 뭐 나중에 최종 레벨은 뭐 인터콜스까지 갈 수 있겠죠. 그 인터콜스 전까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스킨십을 하다가 인터콜스만 안 한 거예요. 그 전까지 다 했어. 근데 인터콜스만 안 하고 그 전에 막 온갖 그런 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전 순결을 지켰어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볼 땐 혼전 순결을 지켰습니다 이런 거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예. 야, 그게 순결을 지킨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니? 물론 그 기준을 만약 인터콜스로 본다면 그런 거지만 그걸 혼전 순결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럼 어디까지 가능한데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제가 여기서 좀 더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이슈는 왜 이렇게 우린 여기에 목매는가요? 왜 이렇게 혼전 순결의 이슈에 목을 매냐는 거예요? 가볍게 볼 것도 없지만 혼전 순결이라는 것이 만약 죄라고 한다면 성경에 따라서 혼전 순결이 죄라면 왜 우리는 다른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미워하거나 사람을 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왜 혼전 순결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죠. 저는 이게 혼전 순결도 괜찮다 다른 죄랑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콜스만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혼전 순결이 나에게 의의가 된다면 그건 정말 안 좋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걸 지켰어. 나 순결해 이거란 말이에요. 막 뒷담화 많이 하고 욕하면서 난 속내 순결은 끝까지 지킨 거야.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예. 그리고 연애하시는 분들 중에 친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혼전 순결을 뭐 혼전 순결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 관계를 맺어가고 그거를 끊을 수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0: 인간이기 때문에 또 넘어지게 돼 있어. 넘어지고 결단한 것도 한두 번이에요. 회개하고 아 이제는 민망해서 못하겠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만 더 들게요. 우리가 살아갈 때 혼전순결이나 스킨십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분명히 수많은 죄를 짓게 될 텐데 저는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평균대의 위를 걸어가는 삶이라고 제가 되게 많이 설명을 많이 해요. 평균대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길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체육시간에 고등학교 체육시간 중학교 때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 못 가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평균대가 이렇게 있는데 평균대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 옆에가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내리막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평균대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평균대에서 떨어졌을 때 우리는 바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내가 다시 떨어질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다시 걸어가겠다고 평균대로 올라가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회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내가 행여라도 이건 어차피 올라가도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안 올라가고 싶어. 한참 가다가 나중에 한 번에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이 길이 너무너무 낮아져서 올라갈 수 없는 단계가 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나에게 더 이상 죄가 아니고 무뎌져서 더 이상 회개할 생각도 못하는 단계가 될 수도 있어요.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하고 있는 연애가 되게 디스트럭티브하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너질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올라가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스킨십이나 혼전순결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뭐 여러가지 질문들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또 저랑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세미나 또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사람이 청년들과 함께 연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눈 것이 모든 것이 맞는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단 한 가지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연애하고 또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아름다운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 원하는 소망이 있는 청년들이 앞으로 연애에 나갈 때 오늘 배운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된 것과 지식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연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루기 전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는데요. 예를 들어, 밥은 먹었냐라고 하는 특이한 인사가 그러합니다.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 서로의 인사가 밥은 먹었는지 안부를 묻게 된 것이 그 배경인데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돌아보고 또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꼭 고쳤으면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잘 산다라는 말입니다. 우린 경제가 어려운 시절부터 돈이 많은 사람을 보고 잘 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을 보면 못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부자이지 돈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가난한 것이지 못 산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고쳐나가면 어떨까요? 부자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못 사는 것이고, 가난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잘 사는 것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N 한국어 방송의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이 시간은 한국 성서 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강효민 목사님의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4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4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파트로 읽겠습니다.